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골치되고 골치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인으로 불리우는 필리포 네리 성인의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리포 네리 성인은 젊은이들의 친구이자 기쁨의 성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숙하고 딱딱하기만 했던 당시의 경직된 교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 분위기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거룩함은 곧 기쁨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신 성인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부님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면서도 참 닮지 못하는 그런 성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리포 네리 성인은 로마 성지순례 중에 카타콤바에서 성령의 불길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갈비뼈가 휘어질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성지를 순례하면서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리포 네리 성인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책을 팔아서 얻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필리포 네리 성인의 봉헌 생활은 1548년 고해 신부님과 함께 가난한 평신도들을 위한 가장 거룩한 삼위일체 회를 설립하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성인은 높은 지위나 또 명예를 멀리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로마의 골목길을 누비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지나치게 엄숙한 성인은 사탄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머와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려놓으셨습니다. 인간미가 넘치고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필리포 네리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인들, 정치인들, 교회 지도자들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곁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휴식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타인을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노래하고 또 대화하는 오라토리오 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신학 공부 아니면 철학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과 나누는 따뜻한 친교와 기도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인께서는 주님

네, 4월 26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렸던 아이유의 바이 썸머 그리고 김필의 목소리 두 곡 연결해서 들으셨습니다. 예, 벌써 엔딩 뮤직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신청곡 준비해봤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눈눈안나 LKX님. 네, 안녕하세요. 뮤직온에는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클랜드 사는 유학생입니다. 얼마 전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에서 방송됐던 가수 도겸의 락스타 신청합니다. 3월 엔딩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뮤직온에는 건승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아이디 눈눈안나 LKX님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도겸의 락스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연결해서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네, 그 아니에슬의 다시는 사랑할 수 없겠죠. 3월 24일 엔딩곡이랑 그리고 5월 19일 엔딩곡입니다. 세븐틴의 운명까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장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가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 전망과 더불어 교육과정 개정 절차 불투명성 의혹이 겹쳤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싸웠던 프랑스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 2명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영면에 듭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도닉 뉴스입니다. 바티칸 은행이 2025년 순이익 5,100만 유로 하나 약 8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황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2,330만 유로, 하나 약 426억 원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5월 11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55.5% 늘어난 수치이고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교황 배당금은 2024년보다 76.1% 증가했습니다.

상가한 규모로 종교활동과 자선사업을 지원한다는 바티칸 은행의 사명에 따른 것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이번 실적에 대해 영업성과 개선, 적극적이고 엄격한 자산운영, 우호적인 시장상황, 고객 자산 규모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총자산은 2024년 57억 유로, 하나 약 10조 35억 원에서 2025년 59억 유로, 하나 약 10조 354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의 2025년 재무제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계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 투시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 4월 28일 감독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이어 은행 정관 규정에 의해 추기경 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 전망과 더불어 국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불투명성 의혹까지 겹치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 인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거제 경제학적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된 이례적인 2%대 초저금리가 가계의 눈높이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현재 5에서 6%대 금리는 역사적 기준에서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은행들의 도매 자금 조달 비용인 스왑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와 가계의 리파이낸싱, 대출 갈아타기 압박은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둘러싼 전국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직 교육부 직원은 정보 공개 청구 문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콘텐츠 생성 및 검토 과정에 인공지능 AI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었으며 호주계 컨설팅 업체인 러닝 패스트와의 계약 조건 역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며 국회 규제심사위원회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부는 AI 사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 교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개정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임대주택 시장에서 매우 활발한 시기였지만 전체 임대료 수준은 대체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신 임대차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접수된 임대보증금은 48,6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전국 중간 임대료는 여전히 주당 600달러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구 중간 임대료는 지난해 중반에 아주 소폭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 28개 주요 도시 지역 가운데 11곳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중간 임대료가 하락했고 8곳은 변동이 없었으며 9곳은 상승했습니다. 임대시장 약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오클랜드와 웰링턴 지역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중간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주당 20달러 3.1% 하락했으며 웰링턴 지역에서는 카피티 코스트가 2.5% 하락했습니다.

0: 시작한 데서부터 어퍼 허슨 무려 7.7%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간 임대료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타우퍼로 6.7% 상승했고 더니드는 4.8%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발표될 예산안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더 저렴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로운 대출 지원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적격 은행 대출의 80%를 보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은 전기나 바이오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해 최대 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예산안에서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4,8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2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 폐쇄의 원인 중 하나는 산업 공정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비용이었으며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은 또한 기업들이 대체 에너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보전 당국에 추가로 59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체, 호텔, 재배농가, 노인 요양시설 등이 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천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기가줄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며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가스 사용량을 최소 15% 줄여야 합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술직 접객업 및 기타 중간 숙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영어 요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고용 인증 고용주 취업 비자 AEWV 제도의 기술 수준 3 직종에도 최소 영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술 기준 3 직종은 전체 인증 고용주 취업 비자 신청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신청자 그룹입니다. 요구되는 기준은 IELTS 4.0 또는 이에 상하는 수준이며 에릭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이를 높거나 고급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영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포드는 기본적인 일상적인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요건은 기술 수준 4와 5에만 적용됐으며 이 두 수준은 전체 인증 고용주 취업 비자 신청의 16%만 차지했습니다. 이번 요건은 글로벌 워크포스 계절 비자, 피크 시즌 비자 신청자나 직장 변경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라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그로스 부분을 이용하는 투자 이민자들은 뉴질랜드 투자금의 일부를 자선 기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 부문 신청자들은 전체 투자금의 최대 20%를 자선 기부금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원칙 금액은 계속해서 고성장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에릭 스탠포드 장관은 액티브 인베스트 프로세비자는 뉴질랜드 경제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여전히 500만 뉴질랜드 달러이며 이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까지 자선 기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투자자, 잠재 투자자, 자선 단체들과 만나왔으며 이들이 비자 제도의 일부로 사회, 환경, 자연보호, 문화 관련 목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선기부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등록된 자선단체가 최소 5년 이상 운영돼야 하며 티어 1에서 3등급 자선단체여야 하고 기부금이 신청자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또한 보정부의 특정 자연보호 프로젝트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할 2026년 예산안이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 둔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도 세금 감면과 경제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재정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이 단순한 국가 지출 계획을 넘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유지할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할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야당은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휘발유 재고가 최근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는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 MBIE는 연료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즉각적인 공급 위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 유가 변동과 정유 시설 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비중량과 수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료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비상상에 대비한 추가 저장 능력 확보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계는 연료 가격 변동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주유 제한 조치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고령자 요양시설 입주 시 거액의 보증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제안에 따르면 노인들의 요양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업계는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고령층이 돌봄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당 역시 사실상 노인 돌봄에 사유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0: 않았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미 높은 요양비용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공공돌봄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요양서비스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국제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24일 현지 시간 7월 물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91.25달러까지 떨어지며 5.35달러, 5.53%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7월 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97.97달러를 기록하며 5.57달러, 5.38%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군사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발발 80여일 만에 일단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 종전을 위한 평화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이란 주변 아랍국가 지도자들과 논의했으며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해 근접한 합의안에는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협상 개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아직 완전히 협상이 끝난 상태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현지 시간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스로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합의가 도달되고 인증되고 서명될 때까지 전력으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란과 우리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이란을 향해 자신들이 핵무기 또는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맺던 최악 합의 중 하나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였다며 그것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그 행정부의 아마추어들에게 의해 추진 체결돼 존재하게 됐다며 그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직행하는 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란과 협상 중인 거래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상 정확히 그 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0: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핵심 참모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은 24일 현지 시간 이란과 전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구뉴스입니다. 6.25전쟁에서 싸웠던 프랑스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 2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듭니다. 국가보훈부는 고 앙드레 다차리 자크 크리졸레 참전용사 유해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기로 하고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 봉헌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별세한 고 다차리 참전용사는 1954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 육군으로 6.25 전쟁에 지원 자원 참전했습니다. 프랑스대대 제3중대 지휘반에 배치된 고인은 정전 직전 두 차례 부상하기도 했으며 정전 이후에도 서울의 유엔 프랑스군 파견대에 남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2024년 11월 별세한 고 그레졸레 참전용사는 1951년 4월부터 이듬해 7월 그리고 1954년 3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 6.25 전쟁 때 싸웠습니다. 정부는 먼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를 주제로 유해 봉환식을 열고 두 참전용사의 유해를 맞습니다. 오경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이 영접하며 필립 베르트 주한 프랑스 대사와 국무무관 유족 등도 참석합니다. 이어 27일 오후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관으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8원 0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6원 9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9원 2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높은 구름이 있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이 내일은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갠 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라임타임 마드로스길 도서관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개월부터 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마운트 로스킬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율동과 동요 시간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음악과 동요에 맞춰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무료이며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월 26일 아본델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자수 클럽 안내입니다. 수지와 함께하는 무료 자수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자수 기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합니다. 바늘, 가위, 실, 비즈는 가능하면 지참해 주시고 일부 재료는 제공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와이타케레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누이 스틱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코바늘 클럽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6월 4일,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트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your language, your interests, your community on planetaudio.org.nz.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소재 활용을 의미합니다. 플래닛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와이타켈의 쓰레기 처리장이 최근 와이타켈의 자원 회수 공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티핑 포인트 커뮤니티 리사이클링 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책, 의류, 가구, 장식품부터 건축 자재와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십시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Ang Auckland ay patungo na sa zero waste by 2040. Maraming paraan upang makatulong nabawasan ang basura at mag-recycle ng tama. Siguraduhin lamang na ang inyong recycling ay malinis at walang bahid ng nabasurang pagkain. Alamin ang iba pang paraan sa makethemostofwaste.co.nz. Sama-sama, pangalagaan natin ang ating bayan patungo sa pagkawala ng basura.
3: Sushika Danbar. The Konkani Radio Station of Auckland on 104.6 Planet FM.
4: Join the good guys.